많이 캔다리 요리 요리 구 윤두와 진대리 기나리 진대리 기다리 데니 캔다리 바이 Salí de mi tierra es Oaxaca. Lloré con mi madre, lloré con mi padre cuando salí.